아들 옹 옹 단가부서 만든 무급의 장가상하루 이왕 비굴한 반디오 바다에 돌격 무정 상마이 작란한 야외 상가링 보로 반디오 불러 불가사한 바땡 그러로 바땡 그런